0: 내가 너무 보고 싶어. 잠깐이라도 껴안고 싶어.
1: 아무리 힘들어도 보고 싶으면 봐야지. 뭐 어떡해?
2: I keep craving Greek yogurt. I swear I could live off it for the rest of my life.
1: 알레르기 아는데요. 데모 소레데 하피니 나리는 나라 잡아놨겨. 도시오모나이몬네.
3: 아미만 오스테르도 지강가다즈는 모아스르자.
2: Then do it, even if you don't have the time. Cause doing what you love makes you feel alive.
1: 난 감정을 못 숨기겠어. 사랑받고 싶다고 말할래.
3: 나라 소이쯤이나요. 声に 出せずに 苦しみ よりも その方が マシ. そうでしょ?
1: 夢中になれそうなことを 見つけたいな. 完全に ハマっちゃうような 何かを.
0: 사실 나도 찾고 싶어. 미친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걸 믿는 거니까.
3: もう待たないで. 누가 夢中になる 준비は もう十分.
1: 넌 이미 충분해. 일단 미쳐보는 거야.
0: 번개를 쫓는 거야.
2: Chasing life.
1: この音楽に乗って ウォーキングするの. くるくる回って倒れるまで.
2: What are you looking at? It's fun going insane.
0: 그게 뭐라도 자꾸 생각난다면 지금 하는 거야.
3: 감지るままに 素直なのが私たちらしいでしょ?
1: 거기가 어디든 망설이지 말고 뛰어내려.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잖아?
2: Only I can make myself crazy. We can dance under the lightning.